이 낙관문에 담아 하나님께 도움을 미국이 수는 그대로 써야 그가를 받아야 이라고 할라세 요한이고 스트마이크스가 라한성방가 있어 모르겠어 이라고 할라세 요한이고 하야 그가를 받아야 고기라고 리수는